0: 이 말고는 연매를 도수의 And we're 36 checking.
1: Sure. That's good. 10 times traffic.